0: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.
1: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. We're Hope Radio, TAWH, Palau.